0: 가서다 풍금 뛰지기 배추 남남자 먹고 실름 대서 뭐 남자 먹는 거 이제 대다장 아니 지금 탄이도 인기 있으니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으니 송인도 자네 따오 가다 가실 된다고 제가 자세히 연구해야 돼. 나 지금도 왜 중지 이제 다시 좀 캐면 좋을 것 같아. 다 남들 왜 이니 시야 돼야 다 견 전부 해야 돼. 견 가야 할 수 있나? 아니 결한 게 치 송월이야 지기다 상당에 라 미네 차단해야 되리 결한게 지니 치료전주법 까베 아니 전력이 최지 담이 되기 펭귄 연하야 결한게 영화리야 거두고 영화 먹고 있는 것도가 디두고 영화 영화 되버리지 곧 디두 차 되기 아래 아니 될래야 아니 결한게 안다 순진이 이동 그때 거는 이때 관배 결한게 아니 가서 우리 디두기 딱 영화 차 되봐 디두 될래야 아니 차단 그래서 가두고 도가 상당한 시도가 엔니네 결항게네 송어 레 당연히 디직시 대네 림바직리야 우마베 나라 엔니 치든 미시바 넘직베 따와디 최지 다음에 라과질의 샤이시 송지 이동 그때 코너 최지 다음에 라과질의 샤이시 대당라 엔니 넘베 대네야 섭도 치니 엔니 송어 시도 전도 먼저 가서 또 마세베 짐바테야 대발 먼저 그래 전에 송야 직시 다 우마보 룩지기 아니 치송어다 난 즈바 그게 이와 마치르체니 니가로 가다에니 니가 쇼르베 다 가다 치송어 치르전주바 마가 치르전주바 샤 이 교양감도 와 아 치디 샘잠베 샘잠바다 나저저 우마랑 유베 치르전주 먼저 버스 대야디 치준 딱전 자니다 그게 많이 배 인상 단 리 수진 초지 참이 이번 인도 산에 된 데가 탄에 자 인도 산에 거 니규 매바 차체 아니 연아 니거 버치 시 시풀 샤바 인도 산에 그 아니 자는 많이 배 인도 단 매바 산에 다 잔데 버 디지리 에 개제 딱 버디 제베 이나 난 즈벌 샤샤나야 거 즈벌 개지 참이 샤나 대워야 말이 그 귤 때네 샤고 그래 치송 초를 때네 초세 여번 넣으신 초를 때네 샤고야 넣으신 제니 차 도모를 때네 초지 삼은 우를 때네 샤고 넣으신 난 즈버대야 균튜니 연대 보신 듯하네 즈버기지 참에 연구 말이 근데 이번 인도산에 균튜베 때네 어 가서 그래 샤고야 신부 인도산에 시중도 최대에 초지 샤를 때네 따버지 용초도 가스 자 근데 인도산에 치든다 난 즈버니가로 연의 연념 매나 매념을 봐스 자 근데 인도티 여와 체크 좀 인도스 근데 가다 연이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the matter and the objective world of external reality. For example, one of the texts belonging to the Perfection of Wisdom class is the 100,000 verses on Perfection of Wisdom, in which we read explicit the qualifying term that things and events do not exist in the ultimate sense or on the ultimate level. So this qualifying expression on the ultimate level or ultimately is explicitly foun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itself. Therefore, the Madhyamaka school maintained tha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re literal and by their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do not possess any intrinsic reality does not imply that nothing exists,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non-existen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se scriptures. And And furthermore,

탄다산디게야무니와화트낭사다고메수나무에단다사나카로아양바단다담마사와나카로아양바단다상하바히루바사나카로